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사흘간의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일본 시간으로 26일 새벽 수도 워싱턴 근교의 미군 기지를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주석 부부를 초청한 백악관에서 다과회를 가지고 큰 진전이 있어 양국의 매우 긍정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연내 앞으로 두 차례 만날 예정이라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앞으로 두 차례 회담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지만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25일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재차 전했다며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중국에 의한 위압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무역 면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회담에 앞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의 휴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5일 CNBC에 출연한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양국이 관세 조치 등을 취할 경우에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한 만찬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미국 인민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자와 싸웠다고 말한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사이의 대화에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민은 화해를 하고 지금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공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 있어 이러한 걸음과 기본 이념을 견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라고 요구했다는 데 대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지만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타이완 관련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미국이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핵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유엔 총회를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기자단에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미국이 이란의 자산 동결이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그리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 마지막 날인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합니다. 언론사들은 이 제안에 대해 2026년 6월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양해각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포괄적인 협의 개시까지의 속도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2일 유엔 총회에 맞춰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취재에서 미국의 중간선거전에 합의에 이르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11월에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향한 합의를 맺고 싶다는 의혹을 나타낸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한 지 26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재해지에서는 수색활동이 계속되는 한편 이재민들이 대피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해 네팔 측에서 지금까지 1,453명이 숨지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43명이 숨지고 51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에서는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의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작업원들의 수색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생 후 한 달이 지나 관계자에 따르면 생존자로 이어지는 단서를 얻기가 어려워져 조만간 수색활동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이재민이 8만 명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해 당국에 따르면 중장비와 연료 부족 등으로 토사나 잔해 제거 작업이 난항하고 있고 고립된 지역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팔 정부의 재해 대응 책임자는 NHK 취재에서 이번에 재해를 입은 강가 등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고지대 등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 실현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고 있어 이재민들이 생활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북조선이 9월 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신형일 가능성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련의 미사일 개발 배경에는 핵 억지력 등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 20일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어 북조선 국영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무기 시험을 실시해 성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련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 배경에는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에 의한 핵 억지력 획득과 미한 양군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전력과 핵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 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올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북조선의 핵과 탄도의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요구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1: 카타야마 재무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우려했다고 밝히고 일미 당국이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시간으로 23일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 환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에 우려를 나타냈고 다카이치 수상은 일반론으로서 엔화의 과소평가는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또 이번 회담 내용도 고려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계속해서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산토 도코 데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보란티아 오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 씨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키산토 どこ で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で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 온천에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에 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에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たり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たり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다리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다리형은
5: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 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 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6: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 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정부 국비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초대 손님 마츠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 공주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 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1: 네.
0: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예,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1: 네.
2: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예, 마스모토님 자신은 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1: 네, 유학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유학을 준비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학 가면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유학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1: 네, 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경험자다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잡기 같은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데 그거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1: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1: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자의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셔서 네. 가장 높은 6급을 합격하신 거군요.
2: 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0: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 네, 이렇게 마츠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사흘간의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일본 시간으로 26일 새벽 수도 워싱턴 근교의 미군 기지를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주석 부부를 초청한 백악관에서 다과회를 가지고 큰 진전이 있어 양국의 매우 긍정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연내 앞으로 두 차례 만날 예정이라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앞으로 두 차례 회담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지만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25일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재차 전했다며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중국에 의한 위압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무역면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회담에 앞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의 휴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5일 CNBC에 출연한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양국이 관세 조치 등을 취할 경우에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한 만찬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미국 인민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자와 싸웠다고 말한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사이의 대화에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민은 화해를 하고 지금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공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 있어 이러한 걸음과 기본 이념을 견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라고 요구했다는 데 대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지만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타이완 관련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미국이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핵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유엔 총회를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기자단에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미국이 이란의 자산 동결이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그리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 마지막 날인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합니다. 언론사들은 이 제안에 대해 2026년 6월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양해각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포괄적인 협의 개시까지의 속도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2일 유엔 총회에 맞춰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취재에서 미국의 중간선거전에 합의에 이르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11월에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향한 합의를 맺고 싶다는 의혹을 나타낸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한 지 26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재해지에서는 수색활동이 계속되는 한편 이재민들이 대피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해 네팔 측에서 지금까지 1,453명이 숨지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43명이 숨지고 51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에서는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의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작업원들의 수색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생 후 한 달이 지나 관계자에 따르면 생존자로 이어지는 단서를 얻기가 어려워져 조만간 수색활동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이재민이 8만 명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해 당국에 따르면 중장비와 연료 부족 등으로 토사나 잔해 제거 작업이 난항하고 있고 고립된 지역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팔 정부의 재해 대응 책임자는 NHK 취재에서 이번에 재해를 입은 강가 등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고지대 등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 실현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고 있어 이재민들이 생활 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북조선이 9월 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신형일 가능성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련의 미사일 개발 배경에는 핵 억지력 등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 20일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어 북조선 국영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무기 시험을 실시해 성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련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 배경에는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에 의한 핵 억지력 획득과 미한 양군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전력과 핵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 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올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북조선의 핵과 탄도의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요구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1: 카타야마 재무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우려했다고 밝히고 일미 당국이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시간으로 23일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 환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에 우려를 나타냈고 다카이치 수상은 일반론으로서 엔화의 과소평가는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또 이번 회담 내용도 고려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계속해서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데 아타노?
4: 베트남데스.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데 고자이마스.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키산토 도코데 아타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3: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おいしそう。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3: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
0: 또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다리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다리형은
5: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 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 海で泳いだり 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맛있어!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맛있어!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맛있어!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おいしそう。
3: 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가이도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 과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하트를 달콤하게 조린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겉모양을중시하는것도일본단과자의특징인데요봄에는벚꽃을소재로한과자여름에는별하늘이나맑은계곡물등을표현한청량감넘치는과자가눈길을끌죠
1: 네맛도물론이지만겉모양도예쁜일본의단과자를여러분도드셔보세요
0: 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 정부 국비 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초대 손님 마츠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 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1: 네.
0: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예,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마스모토님 자신은 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1: 네, 유학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유학을 준비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학 가면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유학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1: 네,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역시 경험자다운 좋은 말씀인 것
2: 네,
0: 같습니다.
2: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1: 네.
2: 잡기 같은 것을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 근데 그거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1: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1: 그렇죠.
0: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1: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

0: 기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자의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셔서 네. 가장 높은 6급을 획득하신 거군요.
2: 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물론이 중요하지만 글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표현의 공기감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분위기까지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계속해 나가고 싶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리스너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1: 네, 이렇게 마스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준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정부 국비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초대 손님 마츠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 공주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 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1: 네.
0: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마스모토님 자신

0: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1: 네. 그러면 이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0: 네,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0: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경험자다운 좋은 얼마이스인 것
1: 네,
2: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 잡기 같은 것을 말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 근데 그거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0: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2: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0: 그렇죠.
2: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0: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0: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차에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게 하셔서 네. 가장 높은 6급을 합격하신 거군요.
2: 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0: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물론이 중요하지만 글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표현의 공기감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분위기까지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계속해 나가고 싶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리스너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1: 네, 이렇게 마스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사흘간의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일본 시간으로 26일 새벽 수도 워싱턴 근교의 미군 기지를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주석 부부를 초청한 백악관에서 다과회를 가지고 큰 진전이 있어 양국의 매우 긍정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연내 앞으로 두 차례 만날 예정이라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앞으로 두 차례 회담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지만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25일 폭스뉴스 등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재차 전했다며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중국에 의한 위압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무역 면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회담에 앞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의 휴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5일 CNBC에 출연한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양국이 관세 조치 등을 취할 경우에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한 만찬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미국 인민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자와 싸웠다고 말한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사이의 대화에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민은 화해를 하고 지금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공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 있어 이러한 걸음과 기본이념을 견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라고 요구했다는 데 대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지만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타이완 관련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미국이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핵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유엔 총회를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기자단에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미국이 이란의 자산 동결이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그리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 마지막 날인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합니다. 언론사들은 이 제안에 대해 2026년 6월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양해각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포괄적인 협의 개시까지의 속도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2일 유엔 총회에 맞춰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취재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합의에 이르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11월에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향한 합의를 맺고 싶다는 의혹을 나타낸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한 지 26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재해지에서는 수색활동이 계속되는 한편 이재민들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 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해 네팔 측에서 지금까지 1,453명이 숨지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43명이 숨지고 51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에서는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의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작업원들의 수색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생 후 한 달이 지나 관계자에 따르면 생존자로 이어지는 단서를 얻기가 어려워져 조만간 수색활동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이재민이 8만 명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해 당국에 따르면 중장비와 연료 부족 등으로 토사나 잔해 제거 작업이 난항하고 있고 고립된 지역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팔 정부의 재해 대응 책임자는 NHK 취재에서 이번에 재해를 입은 강가 등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고지대 등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 실현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고 있어 이재민들이 생활 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북조선이 9월 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고위즈미 방위상은 신형일 가능성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련의 미사일 개발 배경에는 핵 억지력 등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 20일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어 북조선 국영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무기 시험을 실시해 성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련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 배경에는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에 의한 핵 억지력 획득과 미한 양군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전력과 핵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 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올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북조선의 핵과 탄도의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요구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1: 카타야마 재무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우려했다고 밝히고 일미 당국이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시간으로 23일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 환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에 우려를 나타냈고 다카이치 수상은 일반론으로서 엔화의 과소평가는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또 이번 회담 내용도 고려해 배선트 재무장관과 계속해서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3: 맛있어.
2: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베트남 데스. 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진경입니다.
0: 네,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 초대 손님으로서 한국정부 국비장학생으로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유학을 하시고 그리고 올 8월에 일본에서 출판된 네이티브가 진짜 많이 쓰는 사전에 없는 한국어 표현 100이라는 책을 출판하신 마스모토 유키님 모시겠습니다.
1: 네, 일본과 한국의 교류 사업 등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많이 기대됩니다.
0: 자, 그럼 오늘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초대 손님 마츠모토 유키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하나카페 리스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츠모토 유키입니다. 벌써 두 번째 방송인데요. 이번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번 주에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이 공주대학교 일반 대학원에 유학 중에 일본인 유학생과 한국 대학생을 모아서 모임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언어교류회라고 하는 모임인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이 모임을 기획을 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1: 네, 제가 있던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매년 일본 규슈대학과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사업입니다. 제가 들어간 뒤에 일본 측과 직접 일본어로 소통하는 제 모습을 보신 대학원 선생님께서 다음 교류 때는 나도 한번 일본어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마침 교류 사업을 담당하시는 교수님께서 부탁을 받아서 처음에는 대학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일본어 교실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교류회나 회식 같은 자리에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이라도 서로 직접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면 훨씬 깊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근데 뭐 유학생 생활도 굉장히 바쁘시고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류회에 또 활동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마츠모토님께 있어서 이런 이렇게 유학 공부 외에 이런 교류회라든지 이런 활동한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마음가짐, 어떤 의미로 임하셨나요?
1: 네. 일단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처음에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제가 일본어를 가르치는 형태로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어 교육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참여자마다 일본어 수준이나 배우는 목적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학부생 언니와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 학부생 친구와 함께 고민해서 2기부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서로 언어를 배우는 한일 언어 교환 형태로 바꿨어요. 나중에는 언어뿐만 아니라 서로 문화를 소개하기도 했고 한국인 참가자들이 일본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을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만든 활동이었지만 저한테는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을 찾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2: 네, 정말 아주 다양한 그런 활동을 하셨네요. 근데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활동에도 정말 폭넓은 분야에서 활동을 하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한국 문화에 관한 시민 강좌 모두 10차례나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시민 강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좌인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어떤 대학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공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여러 관점에서 접할 수 있도록 주제를 다양하게 구성했고요. 한국의 신문화부터 K-POP 팬덤 문화, 관광과 체육 특징, 일상생활이나 매너처럼 실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단순히 한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한국을 조금 더 가까운 일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0: 네, 그 강좌 안에서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보는 장면, 그리고 그 장면에서 왜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지 한국 사회의 배경을 알아본다라는 설명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1: 네. 네.
0: 주로 어떤 장면들을 소개하셨나요?
1: 네. 예를 들면 라면을 먹는 장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한 재벌가 아들과 가난한 여성의 연애, 그리고 자식의 학교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등등 다양한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드라마의 장면 자체만 보면 재미있는 요소로 끝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에서의 다양한 일들에 대한 인식 같은 부분도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으로 한과 정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2: 네. 그리고 성적으로 흔들리는 가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한국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 장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스모토님이 좋아하시는 뭐 한국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소설이라든가 왠지 그 성적이 흔들리는 이렇게 하셔서 왠지 그쪽 학원물이나 이런 걸 보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1: 네, 예상하신 대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중 하나는 스카이캐슬인데요.
0: 네, 역시.
1: 네. 제가 한국의 교육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를 보기 전까지는 한국과 일본이 학교 제도도 비슷하고 교육 환경도 상당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라 입시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모습들을 처음 접하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 때문에 과장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없는 이야기에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워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봤던 작품 중에서는 참교육에도 관심이 많았고 재밌게 봤습니다.
0: 네, 역시
1: 네.
0: 교육학을 또 전공하시니까 좀 예, 드라마나 영화도 색다르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 네. 근데 정말 교권 보호국 이런 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좀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새로운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2: 네.
0: 네, 그리고 앞으로 한국으로 유학하고 싶다는 그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유학 전시회에서 자신의 유학 경험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한국으로 유학 가는 학생들 역시 뭐 외국이니까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로서 어떤 또 어드바이스를 해주셨고 또 예, 마스모토님 자신은 또 어떤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하셨나요?
1: 네, 유학 박람회라고 하는데요. 유학 박람회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유학을 준비하던 예전의 제 모습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왔는데, 막상 유학 준비를 시작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유학 가면서 겪었던 경험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유학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현실적인 정보도 함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냥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같이 정리하고 방향을 제시해 드리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2: 네, 그러면 이그 유학 박람회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이 왜 일본 대학이 아니라 한국 대학을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로는 어떤 이유를 생각하실 수 있나요?
1: 네, 그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유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한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가 비교적으로 명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공 자체를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래에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서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0: 그럼 이렇게 이제 유학도 하시고 또 생활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유학생들의 또 굉장히 선배이자 또 그러면서 또 젊은 세대이시기도 한데요.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렇게 일본과 한국의 교류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 네, 저는 젊은 세대의 감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할 수 있는 소재는 꼭 공부처럼 보이는 곳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자기 전공이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일상적인 잡담을 오래 이어가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느꼈고요. 학술적인 내용은 한국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막상 오늘 날씨 좋네요 해서 시작한 가벼운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 직접 그곳에 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배우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이나 취미처럼 공부 같지 않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젊은 세대가 만들어갈 수 있는 교류이자 학습의 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경험자다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2: 네, 그렇네요. 정말 이렇게 좀 학술적이거나 아니면 전문적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아주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 잡기 같은 것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근데 그거 거기서야말로 정말 진정한 교류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토픽에 대한 관련된 업무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토픽 업무는 어떤 일인가요?
1: 네, 토픽 업무에서는 응시자분들의 데이터 관리부터 정산 처리까지 일본 전국에서 토픽 실시하기 위한 총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시험 당일날에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할 때도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앞서서 마스모토님 그 토픽 6급을 따셨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수험생으로 공부를 하신 건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때 수험생은 또 어떻게 토픽 대책, 그 시험은 좀 어려운데 어떻게 대책 공부를 하셨고 어떻게 합격하셨나요?
1: 네, 토픽 6급을 따기 전까지는 주로 토픽 기출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따로 적어서 외우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6급을 취득한 후 유학을 가기 전까지는 짧은 한국어 신문 기사를 가끔씩 읽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기억에 잘 남는 편이라서 유학을 가고 나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표현을 익혔어요. 특히 대학원에서 학생끼리도 존댓말이나 더 높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교육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한자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한자의 한국어 음을 하나씩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 처음 보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제가 알고 있는 한자어를 머릿속에서 합치면서 의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셔서 네. 가장 높은 6급을 합격하신 거군요.
2: 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일본과 한국을 이어오신 그런 마스모토님이신데요. 앞으로는 이 젊은 세대로서 어떤 발언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 마지막으로 포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저는 솔직히 한국어나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어를 학술적으로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서 또한 한국에서 직접 생활하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한국어를 배운 사람으로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실제로 많이 쓰이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왜 그런 표현이 생겼고 어떤 사회적 배경과 분위기 속에서 쓰이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도 물론이 중요하지만 글자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표현의 공기감이라고 표현을 예전에 했지만 분위기까지 일본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본어로 풀어서 전달하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계속 해나가고 싶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리스너 여러분들, 제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많이 긴장됐지만 저도 앞으로 또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특별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네.
0: 네, 이렇게 마츠모토님 두 차례에 걸쳐서 출연해 주셔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최근 동향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이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나 이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고요. 다음번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기산토 도코 데 왔다노?
4: 베트남 데스. 小学校 데 보란티아 오 시마시타. 이쇼니 우탔다리 오돗다리 시마시타.
3: そうだったの。はい。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でございます。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2: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3: 탐, 유우키산토 どこで 왔다노?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 데 고자이마스. 맛있어.
3: 탐, 유키산토 どこで 왔다노?
4: 베트남です. 小学校で 보란티아를 しました.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유키さんに 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しました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たり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たり는 태형의 어미 태를 たり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 歌ったり 踊ったり 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에 何 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 を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7: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7: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7: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7: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7: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7: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7: 買い物をする
0: 하다의 탈의형은
7: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7: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7: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맛있어!
7: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7: 오이시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7: 오이소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7: 오이소.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파트를 달콤하게 조린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23일부터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사흘간의 일련의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으로 25일 오후, 일본 시간으로 26일 새벽 수도 워싱턴 근교의 미군 기지를 출발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시진핑 주석 부부를 초청한 백악관에서 다과회를 가지고 큰 진전이 있어 양국의 매우 긍정적인 회담이었다고 말해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연내 앞으로 두 차례 만날 예정이라며 첫 번째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라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과 올해 앞으로 두 차례 회담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이 미국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발표했지만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25일 폭스 뉴스 등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기존의 미국의 입장을 재차 전했다며 미국은 타이완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중국에 의한 위압도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경제 무역 면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은 회담에 앞서 중국과의 무역 마찰의 휴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25일 CNBC에 출연한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그리어 대표는 양국이 관세 조치 등을 취할 경우에도 별도로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몇 가지 합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단 자세한 내용은 28일에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1: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개최한 만찬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과 미국 인민은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자와 싸웠다고 말한 데 대해 기아라 관방장관은 2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 사이의 대화에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미는 화해를 하고 지금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이 되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함께 공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종전 후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고 있어 이러한 걸음과 기본 이념을 견지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이완 독립에 반대하라고 요구했다는 데 대해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지만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 전체의 안정에 있어서 중요하므로 타이완 관련 문제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0: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미국이 일정한 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핵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한다는 제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서방 언론에 따르면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24일 유엔 총회를 위해 방문 중인 뉴욕에서 기자단에 미국과의 전투 종결을 위한 제안을 중재국을 통해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에서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투를 중단하고 미국이 이란의 자산 동결이나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그리고 해상 봉쇄를 해제하면 마지막 날인 7일째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해 이란의 핵 개발에 관한 포괄적인 협의를 즉시 개시합니다. 언론사들은 이 제안에 대해 2026년 6월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 맺은 양해각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지만 포괄적인 협의 개시까지의 속도를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22일 유엔 총회에 맞춰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취재에서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 합의에 이르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11월에 중간선거 이후 이란과의 전투 종결을 향한 합의를 맺고 싶다는 의혹을 나타낸 바 있어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1: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한 지 26일로 한 달이 됐습니다. 재해지에서는 수색활동이 계속되는 한편 이재민들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어 생활 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네팔과 중국의 국경 부근에서 대규모 토성류가 발생해 네팔 측에서 지금까지 1,453명이 숨지고 일본인 5명을 포함한 5,50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또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43명이 숨지고 510명 이상이 실종됐습니다. 네팔에서는 피해를 입은 수력발전소의 터널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작업원들의 수색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발생 후 한 달이 지나 관계자에 따르면 생존자로 이어지는 단서를 얻기가 어려워져 조만간 수색활동을 종료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에 따르면 이재민이 8만 명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 등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해당국에 따르면 중장비와 연료 부족 등으로 토사나 잔해 제거 작업이 난항하고 있고 고립된 지역에는 식량과 의약품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네팔 정부의 재해 대응 책임자는 NHK 취재에서 이번에 재해를 입은 강가 등을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민들을 고지대 등으로 이전시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 실현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고 있어 이재민들이 생활 재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북조선이 9월 20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고위즈미 방위상은 신형일 가능성을 포함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하고 일련의 미사일 개발 배경에는 핵 억지력 등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북조선은 지난 20일 두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어 북조선 국영조선중앙TV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무기 시험을 실시해 성공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방위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신형 탄도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일미한 3개국이 긴밀하게 연대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일련의 미사일 개발과 발사 배경에는 핵무기와 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에 의한 핵 억지력 획득과 미한 양군과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전력과 핵 전술 핵무기를 이용한 무력 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획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 감시에 전력을 올리는 동시에 국제사회와도 협력하면서 북조선의 핵과 탄도의 미사일 개발을 멈추도록 요구해갈 생각을 강조했습니다.
1: 카타야마 재무상은 25일 강요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엔화 약세를 우려했다고 밝히고 일미 당국이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시간으로 23일 열린 일미 정상회담에 대해 환율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엔화 약세에 우려를 나타냈고 다카이치 수상은 일반론으로서 엔화의 과소평가는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타야마 재무상은 또 이번 회담 내용도 고려해 베선트 재무장관과 계속해서 환율을 포함해 긴밀히 공조해 가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은 서영경, 이재욱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공부하시죠.
0: 오늘은 제30과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에 대해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탐이 음대생 유기와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0: 그럼 제3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でございます.
3: 맛있어.
2: 탐, 유기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점원이 파르페를 들고 나왔습니다.
2: 멜론 파페でございます.
0: 멜론 파르페입니다.
1: 그걸 본 탐이
3: 맛있어.
0: 맛있겠다.
1: 파르페를 먹으면서 미아가 묻습니다.
2: 탐은 ゆうき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0: 탐, 유키 씨하고 어디에서 만났어?
1: 탐이 대답합니다.
4: 베트남です.
0: 베트남요.
4: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0: 초등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1: 그 말을 듣고 미아는
2: そうだったの.
0: 그랬구나.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4: はい. 유키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네, 유키 씨를 만나고 싶어요.
1: 탐은 유키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하면서 아주 즐거웠나 봅니다.
0: 탐이 유키하고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메론 파페でございます.
3: 맛있어.
2: 탐은 ゆうきさんと どこで会ったの?
4: ベトナムです. 小学校で 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2: そうだったの.
4: はい. ゆうきさんに会いたいです.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했어요.
4: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이걸 배우면 전에 한 일이나 앞으로 할 일 등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一緒に는
0: 같이,
5: 歌ったり는
0: 노래를 부르다,
5: 歌う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형태입니다.
5: 踊ったり또
0: 춤을 추다,
5: 踊る의
0: 어미가
5: たり가
0: 된 거죠.
5: 시마시다는
0: 했어요 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 행위 중에서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말할 때는 동사의
5: 타리
0: 형태를 사용합니다. 동사의 타리는 태형의 어미 태를 타리로 바꾸면 되죠.
1: 오늘의 중요 표현에서는 탐과 유키가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같이 한 것 중에서 노래를 부른 것과 춤을 춘 것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우따따리, 오도따리라고 한 것이군요.
0: 그렇죠. 과거에 한 일이니까 뒤에 했어요.
5: 시마시다를
0: 붙인 거죠.
1: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우따따리, 오도따리 시마시다. 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
0: 그럼 앞으로 홋카이도에 가려는 관광객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ハイキング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6: 홋카이도で何をしますか?
1: 홋카이도에서 뭘 할 거예요?
5: 홋카이도で
0: 는 홋카이도에서
5: 나니오 시마스카?
0: 는 뭘 할 거예요? 입니다.
6: 하이킹을 したり, 온천에 入ったり したいです.
1: 하이킹을 하거나 온천에 들어가거나 하고 싶어요.
5: 하이킹을 したり
0: 는
5: 하이킹을 する
0: 하이킹을 하다의 탈의형이고요.
5: 온천에 入ったり
0: 는
5: 온천에 入る
0: 온천에 들어가다의 탈의형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에 하고 싶어요.
5: したいです.
0: 라고 했는데요. 이처럼 다리는 과거에 한 일에도 또 앞으로 할 일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하이킹をしたり温泉に入ったりしたいです.
0: 다른 예로 연습해 볼까요? 오키나와를 여행했는데 오키나와에서 뭘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쇼핑을 하거나 바다에서 헤엄치거나 했어요 라고 말해 보세요. 쇼핑을 하다는
5: 買い物をする 買い物をする する
0: 하다의 탈의형은
5: したり
0: 입니다. 바다에서 헤엄치다는
5: 海で泳ぐ 海で泳ぐ
0: 헤엄치다의 탈의형은
5: 泳いだり 泳いだり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6: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買い物をしたり海で泳いだりしました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파르페를 보고 탐의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맛있어!
5: 맛있어!
0: 는 맛있겠다 라는 뜻입니다.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할 때는
5: 맛있어!
0: 라고 하는데 먹기 전에 맛있겠다 라고 말할 때는
5: 맛있어!
0: 라고 합니다.
1: 네,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맛있어!
0: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4: メロンパフェでございます。美味しそう。タム、ユウキさんとどこで会ったの？ベトナムです。小学校でボランティアをしました。一緒に歌ったり踊ったりしました。そうだったの。はい。ユウキさんに会いたいです。
7: 食いしん坊カイトにお任せ。
1: 이어서 카이토의 식문화 소개 코너입니다.
0: 대화에서 탐이 멜론 파르페를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단과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일본에는 화과자나 양과자 등 아주 다양한 과자가 있는데요.
0: 그렇죠. 양과자 중에는 스펀지 케이크에 생크림이나 딸기를 얹은 쇼트케이크처럼 일본에서 고안해낸 것도 많죠. 대표적인 화과자로는 떡이나 쌀과자, 만주가 있는데요. 여름에는 빙수, 겨울에는 팥을 달콤하게 졸인 단팥죽 등 계절마다 맛볼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겉모양을 중시하는 것도 일본 단과자의 특징인데요. 봄에는 벚꽃을 소재로 한 과자, 여름에는 별하늘이나 맑은 계곡물 등을 표현한 청량감 넘치는 과자가 눈길을 끌죠.
1: 네, 맛도 물론이지만 겉모양도 예쁜 일본의 단과자를 여러분도 드셔보세요.
0: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